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은 24일 재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이란과 거래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 등에 대규모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이란의 모든 선택지를 봉쇄하는 경제적 고립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이란과의 거래와 관련한 2차 제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각국의 대응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란 경제를 지탱하는 디지털 자산 및 기술, 금, 항공, 해운의 5개 분야가 중점 대상으로 베센트 장관은 모든 나라와 조직이 미국의 제재에 직면한다고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새로운 제재를 잇따라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까지는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계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제재에 대해 세계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싶다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경고사격을 통해 미국의 요구에 대한 인식을 일치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달러를 기축으로 하는 금융시스템으로부터의 퇴장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 한국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24일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회담을 통해 북조선의 핵개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화회담에서 두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회담 실현에 의혹을 보이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북조선의 비핵화를 외교적 목표로 삼아왔지만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을 핵 보유국이라고 표현해 논의를 일으킨 바 있어 회담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비핵화에 대해 앞으로 어떤 자세를 나타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전화회담에서 양측은 미한 동맹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루비오 장관은 동맹의 필수적인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계속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0: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와의 연내 회담 실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기아라 관방장관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불가결하다면서 앞으로도 미국 정부 등과 긴밀하게 연대해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으로부터 올해 후반에 김 총비서와 만날 생각이냐는 질문에 대해 만나게 될 것이라며 회담이 실현될 것에 강한 의욕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아라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조선 관련 정세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미국과 북조선의 대화에 대해 일조 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도 포함해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와 핵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북조선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불가결하다. 앞으로도 미국 정부,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와 관련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니가타현

0: 이정 촌장 모임 멤버들과 만나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힌 뒤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강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생각임을 전했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니가따현 시정 촌장 모임 멤버 5명은 24일 오후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키하라 관방장관과 수상관저에서 만나 모든 피해자들의 조속한 귀국 등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키하라 관방장관은 다카이치 수상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의 임기 안에 돌파구를 열겠다고 항상 말하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작은 정보도 놓치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피해자와 가족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자신이 마지막 담당상이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키하라 관방장관과 만난 뒤 토오카 마찌시의 세키구치 시장은 기자단에게 1조 정상회담을 실현하겠다는 다카이치 수상의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다. 해결을 앞두고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종전 직후에 조선반도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태운 구 일본 해군의 수송선 우키시마마루가 교토부 마이즈루만에 침몰한 지 24일로 81주년을 맞아 희생자 추도식이 마이즈루시에서 열렸습니다. 우키시마마루는 종전 직후인 1945년 8월 24일 마이즈루만에서 폭발로 침몰해 일본에서 돌아가는 중이었던 조선반도 출신의 노동자 등 540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몰로부터 81주년이 되는 24일, 마이즈루시에 있는 위령비 앞에서 추도식이 열려 약 240명의 참석자들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추도식에서는 추모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단체의 하시모토 에이지 회장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신 조선반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세계를 보면 전쟁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들은 전쟁으로 치닫는 징후를 외면하지 말고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관철할 것이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토 조선 중고급 학교 학생들이 추도의 노래를 부르고 참석자들이 마이즈루만을 향해 꽃을 바쳤습니다. 참배한 60대 남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멈춰서 되돌아보며 과거를 확실히 생각해 나가는 것이 평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일도 다음 세대에 전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북조선 매체는 24일 다카이지 수상이 종전의 날에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배례한 것 등을 비난하는 논평을 전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AI 전략을 담당하는 오노다 경제안보 담당상은 24일 고성능 AI의 사이버 공격 사례 등을 근거로 정부 전체에서 필요한 예산과 인원을 꾸준하게 확보해 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0: 대형 자동차 제조사 스즈키가 회사 최초의 경승용차 EV를 공개했습니다. 스즈키가 공개한 것은 개발 중인 경승용차 EV로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310km에 달해 이 분야에서는 비교적 긴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판매 가격은 앞으로 결정하며 이르면 올가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강태윤,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0: 이상의 장식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작고 귀엽네요 라고 말해 보세요. 작다는
1: 小さい, 小さい.
0: 귀엽다는
1: 可愛い, 可愛い.
0: 입니다. 맨 끝에 동의를 구하는 네를 붙여서 말해 보세요. 자, 해 보세요.
2: 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 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
0: 여러분이 일본 전차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확하고 편리하네요 라고 말해 보세요. 정확하다는
1: 正確な, 正確な.
0: 편리하다는
1: 便利な, 便利な.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3: 正確で便利ですね. 正確で便利ですね.
4: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도시락을 꺼내놓으면서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5: 도저.
1: 도저.
0: 는 자, 드세요.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식사 같은 걸 권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건네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4: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도저.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5: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
6: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7: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5: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7: いいね。
8: 하루상의 지혜袋.
4: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벚꽃 구경, 오하나미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일본에서는 3월부터 5월경에 걸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벚꽃이 피는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각지의 개화 예상이나 개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봐가면서 벚꽃 구경을 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죠.
4: 그렇군요. 다들 어떤 곳에서 오하나미를 합니까?
0: 가까운 공원이나 벚꽃 가로수 아래를 걷기도 하고 벚꽃 명소까지 일부러 보러 가기도 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데가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스미다가와 강이나 메구로가와 강가의 벚꽃 가로수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받은 밤 벚꽃도 정취가 있어 볼만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4: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은 24일 재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이란과 거래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 등에 대규모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이란의 모든 선택지를 봉쇄하는 경제적 고립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이란과의 거래와 관련한 2차 제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각국의 대응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란 경제를 지탱하는 디지털 자산 및 기술, 금, 항공, 해운의 5개 분야가 중점 대상으로 베센트 장관은 모든 나라와 조직이 미국의 제재에 직면한다고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새로운 제재를 잇따라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까지는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계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제재에 대해 세계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싶다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경고사격을 통해 미국의 요구에 대한 인식을 일치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달러를 기축으로 하는 금융시스템으로부터의 퇴장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 한국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24일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회담을 통해 북조선의 핵개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화회담에서 두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회담 실현에 의욕을 보이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북조선의 비핵화를 외교적 목표로 삼아왔지만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을 핵 보유국이라고 표현해 논의를 일으킨 바 있어 회담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비핵화에 대해 앞으로 어떤 자세를 나타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전화회담에서 양측은 미한 동맹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루비오 장관은 동맹의 필수적인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계속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0: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와의 연내 회담 실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기아라 관방장관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불가결하다면서 앞으로도 미국 정부 등과 긴밀하게 연대해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으로부터 올해 후반에 김 총비서와 만날 생각이냐는 질문에 대해 만나게 될 것이라며 회담이 실현될 것에 강한 의욕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아라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조선 관련 정세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미국과 북조선의 대화에 대해 일조 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도 포함해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와 핵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북조선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불가결하다. 앞으로도 미국 정부,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와 관련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니가타현 시정촌장 모임 멤버들과 만나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힌 뒤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강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생각임을 전했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니가타현 시정촌장 모임 멤버 5명은 24일 오후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기하라 관방장관과 수상관저에서 만나 모든 피해자들의 조속한 귀국 등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다카이치 수상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의 임기 안에 돌파구를 열겠다고 항상 말하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작은 정보도 놓치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피해자와 가족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자신이 마지막 담당상이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하라 관방장관과 만난 뒤 토오카 마찌시의 세키구치 시장은 기자단에게 1조 정상회담을 실현하겠다는 다카이치 수상의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다. 해결을 앞두고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종전 직후에

조선반도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태운 구 일본 해군의 수송선 우키시마 마루가 교토부 마이즈루만에 침몰한 지 24일로 81주년을 맞아 희생자 추도식이 마이즈루시에서 열렸습니다. 우키시마 마루는 종전 직후인 1945년 8월 24일 마이즈루만에서 폭발로 침몰해 일본에서 돌아가는 중이었던 조선반도 출신의 노동자 등 540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몰로부터 81주년이 되는 24일, 마이즈루시에 있는 위령비 앞에서 추도식이 열려 약 240명의 참석자들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추도식에서는 추모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단체의 하시모토 에이지 회장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신 조선반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세계를 보면 전쟁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들은 전쟁으로 치닫는 징후를 외면하지 말고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관철할 것이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토 조선 중고급 학교 학생들이 추도의 노래를 부르고 참석자들이 마이즈루만을 향해 꽃을 바쳤습니다. 참배한 60대 남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멈춰서 되돌아보며 과거를 확실히 생각해 나가는 것이 평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일도 다음 세대에 전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북조선 매체는 24일 다카이지 수상이 종전의 날에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배례한 것 등을 비난하는 논평을 전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AI 전략을 담당하는 오노다 경제안보 담당상은 24일 고성능 AI의 사이버 공격 사례 등을 근거로 정부 전체에서 필요한 예산과 인원을 꾸준하게 확보해 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0: 대형 자동차 제조사 스즈키가 회사 최초의 경승용차 EV를 공개했습니다. 스즈키가 공개한 것은 개발 중인 경승용차 EV로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310km에 달해 이 분야에서는 비교적 긴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판매 가격은 앞으로 결정하며 이르면 올가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강태윤,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아,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에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아가 말합니다.
3: 기래.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0: 대단하다.
1: 이따다키마스.
0: 잘 먹겠습니다.
2: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1: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2: 미아가 말합니다.
3: 가이토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0: 가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2: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2: 미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3: 이네.
0: 좋지.
2: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
1: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卵焼き는
0: 이 계란말이입니다.
5: 卵焼き
0: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5: 甘くて의
0: 원형은 이 형용사인
5: 甘い
0: 달다입니다.
5: 美味しい는
0: 맛있다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5: 그때로
0: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5: 아마 그때로
0: 바꾸고
5: 오이시를
0: 연결해서
5: 아마 그때 오이시
0: 라고 하면 됩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甘くて美味しいです。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2: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7: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2: 上野公園 어땠어요?
5: 上野公園은
0: 上野公園, 도쿄에 있는 큰 공원이죠.
5: どうでしたか?는
0: 어땠어요? 과거의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7: 広くて綺麗で
2: 넓고 예쁘고 아주 좋았어요.
5: 広くて는
0: 이 형용사
5: 広い
0: 넓다를 뒤에 오는 형용사로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5: 綺麗で는
0: 나 형용사
5: 綺麗な
0: 예쁘다를 다음에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나 형용사를 다음 형용사로 연결할 때는 나를 떼고
5: 네
0: 를 붙입니다.
5: とても良かったです.는
0: 아주 좋았어요입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느낀 점을 말해 볼까요? 고양이 모양의 장식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작고 귀엽네요 라고 말해 보세요. 작다는
5: 지사이, 지사이.
0: 귀엽다는
5: 가와이, 가와이
0: 입니다. 맨 끝에 동의를 구하는 네를 붙여서 말해 보세요. 자, 해보세요.
8: 지사크테 가와이 데스네. 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
0: 여러분이 일본 전차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확하고 편리하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정확하다는
5: 정확하나 정확하나
0: 편리하다는
5: 便利나 便利나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정확で 便利ですね 정확で 便利ですね
2: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도시락을 꺼내놓으면서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どうぞ.
0: どうぞ.는 자, 드세요.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식사 같은 걸 권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건네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2: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うぞ.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綺麗。すごい。いただきます。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3: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조즈다네.
4: 僕 셰프 になりたいんだ.
3: 이이네.
7: 하루상의 지혜부끄러.
2: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벚꽃 구경, 오하나미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일본에서는 3월부터 5월경에 걸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벚꽃이 피는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각지의 개화 예상이나 개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봐가면서 벚꽃 구경을 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죠.
2: 그렇군요. 다들 어떤 곳에서 오하나미를 합니까?
0: 가까운 공원이나 벚꽃 가로수 아래를 걷기도 하고 벚꽃 명소까지 일부러 보러 가기도 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데가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스미다가와 강이나 메구로가와 강가의 벚꽃 가로수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받은 밤벚꽃도 정취가 있어 볼만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은 24일 재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이란과 거래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 등에 대규모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이란의 모든 선택지를 봉쇄하는 경제적 고립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이란과의 거래와 관련한 2차 제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각국의 대응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란 경제를 지탱하는 디지털 자산 및 기술, 금, 항공, 해운의 5개 분야가 중점 대상으로 베센트 장관은 모든 나라와 조직이 미국의 제재에 직면한다고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새로운 제재를 잇따라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까지는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계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제재에 대해 세계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싶다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경고사격을 통해 미국의 요구에 대한 인식을 일치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달러를 기축으로 하는 금융시스템으로부터의 퇴장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 한국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24일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회담을 통해 북조선의 핵개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화회담에서 두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회담 실현에 의혹을 보이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북조선의 비핵화를 외교적 목표로 삼아왔지만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을 핵 보유국이라고 표현해 논의를 일으킨 바 있어 회담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비핵화에 대해 앞으로 어떤 자세를 나타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전화회담에서 양측은 미한 동맹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루비오 장관은 동맹의 필수적인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계속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0: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와의 연내 회담 실현에 강한 의혹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기아라 관방장관은 납치 문제

0: 등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불가결하다. 앞으로도 미국 정부,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와 관련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니가타 현 시정촌장 모임 멤버들과 만나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힌 뒤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강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생각임을 전했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니가타 현 시정촌장 모임 멤버 5명은 24일 오후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기하라 관방장관과 수상관저에서 만나 모든 피해자들의 조속한 귀국 등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다카이치 수상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의 임기 안에 돌파구를 열겠다고 항상 말하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작은 정보도 놓치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피해자와 가족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더 이상 시간이 없다. 자신이 마지막 담당상이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하라 관방장관과 만난 뒤 토오카 마찌시의 세키구치 시장은 기자단에게 일조 정상회담을 실현하겠다는 다카이치 수상의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다. 해결을 앞두고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종전 직후에 조선반도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태운 구 일본 해군의 수송선 우키시마 마루가 교토부 마이즈루만에 침몰한 지 24일로 81주년을 맞아 희생자 추도식이 마이즈루시에서 열렸습니다. 우키시마 마루는 종전 직후인 1945년 8월 24일 마이즈루만에서 폭발로 침몰해 일본에서 돌아가는 중이었던 조선반도 출신의 노동자 등 540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몰로부터 81주년이 되는 24일, 마이즈루시에 있는 위령비 앞에서 추도식이 열려 약 240명의 참석자들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추도식에서는 추모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단체의 하시모토 에이지 회장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신 조선반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세계를 보면 전쟁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들은 전쟁으로 치닫는 징후를 외면하지 말고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관철할 것이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토 조선 중고급 학교 학생들이 추도의 노래를 부르고 참석자들이 마이즈루만을 향해 꽃을 바쳤습니다. 참배한 60대 남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멈춰서 되돌아보며 과거를 확실히 생각해 나가는 것이 평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일도 다음 세대에 전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북조선 매체는 24일 다카이지 수상이 종전의 날에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배례한 것 등을 비난하는 논평을 전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AI 전략을 담당하는 오노다 경제안보 담당상은 24일 고성능 AI의 사이버 공격 사례 등을 근거로 정부 전체에서 필요한 예산과 인원을 꾸준하게 확보해 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0: 대형 자동차 제조사 스즈키가 회사 최초의 경승용차 EV를 공개했습니다. 스즈키가 공개한 것은 개발 중인 경승용차 EV로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310km에 달해 이 분야에서는 비교적 긴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판매 가격은 앞으로 결정하며 이르면 올가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강태윤,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아,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가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레.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에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가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아가 말합니다.
3: 기레.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스고이.
0: 대단하다.
3: 이타다키마스.
0: 잘 먹겠습니다.
1: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4: 가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조즈다네.
0: 가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1: 미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3: 이네.
0: 좋지.
1: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가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레.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가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조즈다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卵焼き는
0: 이 계란말이입니다.
5: 卵焼き
0: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5: 아마크테의
0: 원형은 이 형용사인
5: 아마이,
0: 달다입니다.
5: 오이시는
0: 맛있다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5: 그때로
0: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5: 아마크테로
0: 바꾸고
5: 오이시를
0: 연결해서
5: 아마크테 오이시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아마크테 오이시이데스. この卵焼き 아마크테 오이시이데스.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7: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1: 上野公園 어땠어요?
5: 上野公園은
0: 上野公園, 도쿄에 있는 큰 공원이죠.
5: どうでしたか?
0: 는어땠어요?과거의소감을묻고있습니다.
3: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1: 넓고예쁘고아주좋았어요.
5: 広くて
0: 는이형용사
5: 広い
0: 넓다를뒤에오는형용사로연결할때의형태입니다.
5: 綺麗で
0: 는나형용사
5: 綺麗な
0: 예쁘다를다음에연결할때의형태입니다.나형용사를다음형용사로연결할때는나를떼고
5: 네
0: 를붙입니다.
5: 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는아주좋았어요입니다.
1: 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広くて広くて綺麗で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그럼이밖에도느낀점을말해볼까요?고양이모양의장식품을선물로받았다고가정해보세요.작고귀엽네요라고말해보세요.작다는
5: 小さい小さい
0: 귀엽다는
5: かわいいかわいい
0: 입니다.맨끝에동의를구하는네를붙여서말해보세요.자,해보세요.
3: 小さくてかわいいですね。小さくてかわいいですね。
0: 여러분이일본전차에대해어떻게느끼냐는질문을받았다고가정해보세요.정확하고편리하네요라고말해보세요.정확하다는
5: 正確な正確な
0: 편리하다는
5: 便利な便利な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6: 性格で便利ですね。性格で便利ですね。
1: 잘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추가표현은도시락을꺼내놓으면서가이토가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7: どうぞ.
5: どうぞ.
0: 는자,드세요.여기있어요.라는뜻으로상대방에게식사같은걸권할때사용합니다.이밖에도허가를구하거나뭔가를건네면서말하기도합니다.
1: 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どうぞ.
0: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
3: きれい。すごい。いただきます。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2: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8: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벚꽃구경,오하나미에대해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서는3월부터5월경에걸쳐남쪽에서북쪽으로북상하면서벚꽃이피는데요.벚꽃이피는시기가되면각지의개화예상이나개화상황을알려줍니다.그정보를봐가면서벚꽃구경을가는계획을세우는사람도많죠.
1: 그렇군요.다들어떤곳에서오하나미를합니까?
0: 가까운공원이나벚꽃가로수아래를걷기도하고벚꽃명소까지일부러보러가기도하는데요.도쿄에서는우에노공원이나신주쿠교엔같은데가벚꽃구경하는곳으로유명하죠.스미다가와강이나메구로가와강가의벚꽃가로수도인기가있습니다.조명을받은밤벚꽃도정취가있어볼만하니한번가보시면좋을거예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은 24일 재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이란과 거래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 등에 대규모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이란의 모든 선택지를 봉쇄하는 경제적 고립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이란과의 거래와 관련한 2차 제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각국의 대응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란 경제를 지탱하는 디지털 자산 및 기술, 금, 항공, 해운의 5개 분야가 중점 대상으로 베센트 장관은 모든 나라와 조직이 미국의 제재에 직면한다고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새로운 제재를 잇따라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까지는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계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제재에 대해 세계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싶다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경고사격을 통해 미국의 요구에 대한 인식을 일치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달러를 기축으로 하는 금융시스템으로부터의 퇴장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 한국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24일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회담을 통해 북조선의 핵개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화회담에서 두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회담 실현에 의혹을 보이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북조선의 비핵화를 외교적 목표로 삼아왔지만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을 핵 보유국이라고 표현해 논의를 일으킨 바 있어 회담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비핵화에 대해 앞으로 어떤 자세를 나타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전화회담에서 양측은 미한 동맹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루비오 장관은 동맹의 필수적인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계속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0: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와의 연내 회담 실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기아라 관방장관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불가결하다면서 앞으로도 미국 정부 등과 긴밀하게 연대해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으로부터 올해 후반에 김 총비서와 만날 생각이냐는 질문에 대해 만나게 될 것이라며 회담이 실현될 것에 강한 의욕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아라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조선 관련 정세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미국과 북조선의 대화에 대해 일조 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도 포함해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와 핵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북조선에 대한 대화

0: 등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불가결하다. 앞으로도 미국 정부,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와 관련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니가타 현 시정촌장 모임 멤버들과 만나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힌 뒤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강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생각임을 전했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니가타 현 시정촌장 모임 멤버 5명은 24일 오후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기하라 관방장관과 수상관저에서 만나 모든 피해자들의 조속한 귀국 등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다카이치 수상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의 임기 안에 돌파구를 열겠다고 항상 말하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작은 정보도 놓치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피해자와 가족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더 이상 시간이 없다. 자신이 마지막 담당상이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하라 관방장관과 만난 뒤 도오카 마찌시의 세키구치 시장은 기자단에게 1조 정상회담을 실현하겠다는 다카이치 수상의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다. 해결을 앞두고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종전 직후에 조선반도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태운 구 일본 해군의 수송선 우키시마 마루가 교토부 마이즈루만에 침몰한 지 24일로 81주년을 맞아 희생자 추도식이 마이즈루시에서 열렸습니다. 우키시마 마루는 종전 직후인 1945년 8월 24일 마이즈루만에서 폭발로 침몰해 일본에서 돌아가는 중이었던 조선반도 출신의 노동자 등 540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몰로부터 81주년이 되는 24일, 마이즈루시에 있는 위령비 앞에서 추도식이 열려 약 240명의 참석자들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추도식에서는 추모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단체의 하시모토 에이지 회장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신 조선반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세계를 보면 전쟁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들은 전쟁으로 치닫는 징후를 외면하지 말고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관철할 것이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토 조선 중고급 학교 학생들이 추도의 노래를 부르고 참석자들이 마이즈루만을 향해 꽃을 바쳤습니다. 참배한 60대 남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멈춰서 되돌아보며 과거를 확실히 생각해 나가는 것이 평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일도 다음 세대에 전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북조선 매체는 24일 다카이지 수상이 종전의 날에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배례한 것 등을 비난하는 논평을 전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AI 전략을 담당하는 오노다 경제안보 담당상은 24일 고성능 AI의 사이버 공격 사례 등을 근거로 정부 전체에서 필요한 예산과 인원을 꾸준하게 확보해 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0: 대형 자동차 제조사 스즈키가 회사 최초의 경승용차 EV를 공개했습니다. 스즈키가 공개한 것은 개발 중인 경승용차 EV로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310km에 달해 이 분야에서는 비교적 긴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판매 가격은 앞으로 결정하며 이르면 올가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강태윤,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야,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가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레.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가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에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가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야가 말합니다.
3: 기레.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すごい.
0: 대단하다.
3: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미야가 말합니다.
4: 가이토와 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0: 가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1: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1: 미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3: いいね.
0: 좋지.
1: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
3: 기레.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가이토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2: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卵焼き는
0: 이 계란말이입니다.
5: 卵焼き
0: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5: 아마크테의
0: 원형은 이 형용사인
5: 아마이,
0: 달다입니다.
5: 오이시는
0: 맛있다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5: 그때로
0: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5: 아마크테로
0: 바꾸고
5: 오이시를
0: 연결해서
5: 아마크테오이시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아마크테오이시이데스.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7: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1: 上野公園 어땠어요?
5: 上野公園은
0: 上野公園 도쿄에 있는 큰 공원이죠.
5: 도우데시다까?
0: 는 어땠어요? 과거의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3: 히로크테 기레에데 토테모 요카타데스.
1: 넓고 예쁘고 아주 좋았어요.
5: 히로크테
0: 는 이 형용사
5: 히로이
0: 넓다를 뒤에 오는 형용사로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5: 기레에데
0: 는 나 형용사
5: 기레에나
0: 예쁘다를 다음에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나 형용사를 다음 형용사로 연결할 때는 나를 떼고
5: 네를
0: 붙입니다.
5: とても 요かったです.
0: 는 아주 좋았어요. 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히로크테 히로크테 키레이데 히로크테 키레이데 とても 요かった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느낀 점을 말해볼까요? 고양이 모양의 장식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해보세요. 작고 귀엽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작다는
5: 지사이, 지사이.
0: 귀엽다는
5: 가와이이, 가와이이
0: 입니다. 맨 끝에 동의를 구하는 네를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3: 작고 귀엽네요. 작고 귀엽네요.
0: 여러분이 일본 전차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확하고 편리하네요라고 말해 보세요. 정확하다는
5: 정확하나. 정확하나.
0: 편리하다는
5: 便利나. 便利나.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정확하고 편리ですね. 정확하고 편리ですね.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도시락을 꺼내 놓으면서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 보세요.
2: どうぞ.
5: どうぞ.
0: 는 자, 드세요.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식사 같은 걸 권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건네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うぞ.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弁当だよ. 僕が作ったんだ. どうぞ.
3: きれい。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2: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7: 하루상의지혜袋.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벚꽃 구경, 오하나미에 대해 소개해 드리죠.
0: 일본에서는 3월부터 5월경에 걸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벚꽃이 피는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각지의 개화 예상이나 개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봐가면서 벚꽃 구경을 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죠.
1: 그렇군요. 다들 어떤 곳에서 오하나미를 합니까?
0: 가까운 공원이나 벚꽃 가로수 아래를 걷기도 하고 벚꽃 명소까지 일부러 보러 가기도 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데가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스미다가와 강이나 메구로가와 강가의 벚꽃 가로수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받은 밤 벚꽃도 정취가 있어 볼만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은 24일 재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이란과 거래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 등에 대규모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이란의 모든 선택지를 봉쇄하는 경제적 고립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이란과의 거래와 관련한 2차 제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각국의 대응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란 경제를 지탱하는 디지털 자산 및 기술, 금, 항공, 해운의 5개 분야가 중점 대상으로 베센트 장관은 모든 나라와 조직이 미국의 제재에 직면한다고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새로운 제재를 잇따라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까지는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계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제재에 대해 세계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싶다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경고사격을 통해 미국의 요구에 대한 인식을 일치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달러를 기축으로 하는 금융시스템으로부터의 퇴장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 한국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24일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회담을 통해 북조선의 핵개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화회담에서 두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회담 실현에 의욕을 보이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북조선의 비핵화를 외교적 목표로 삼아왔지만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을 핵 보유국이라고 표현해 논의를 일으킨 바 있어 회담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비핵화에 대해 앞으로 어떤 자세를 나타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전화회담에서 양측은 미한 동맹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루비오 장관은 동맹의 필수적인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계속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0: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와의 연내 회담 실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기아라 관방장관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불가결하다면서 앞으로도 미국 정부 등과 긴밀하게 연대해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으로부터 올해 후반에 김 총비서와 만날 생각이냐는 질문에 대해 만나게 될 것이라며 회담이 실현될 것에 강한 의욕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아라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조선 관련 정세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미국과 북조선의 대화에 대해 일조 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도 포함해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와 핵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북조선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불가결하다. 앞으로도 미국 정부,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와 관련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니가타현 시정촌장 모임 멤버들과 만나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힌 뒤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강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생각임을 전했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니가타현 시정촌장 모임 멤버 5명은 24일 오후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기하라 관방장관과 수상관저에서 만나 모든 피해자들의 조속한 귀국 등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다카이치 수상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의 임기 안에 돌파구를 열겠다고 항상 말하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작은 정보도 놓치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피해자와 가족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자신이 마지막 담당상이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하라 관방장관과 만난 뒤 토오카 마찌시의 세키구치 시장은 기자단에게 1조 정상회담을 실현하겠다는 다카이치 수상의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다. 해결을 앞두고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종전 직후에 조선반도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태운 구 일본 해군의 수송선 우키시마 마루가 교토부 마이즈루만에 침몰한 지 24일로 81주년을 맞아 희생자 추도식이 마이즈루시에서 열렸습니다. 우키시마 마루는 종전 직후인 1945년 8월 24일 마이즈루만에서 폭발로 침몰해 일본에서 돌아가는 중이었던 조선반도 출신의 노동자 등 540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몰로부터 81주년이 되는 24일 마이즈루시에 있는 위령비 앞에서 추도식이 열려 약 240명의 참석자들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추도식에서는 추모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단체의 하시모토 에이지 회장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신 조선반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세계를 보면 전쟁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들은 전쟁으로 치닫는 징후를 외면하지 말고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관철할 것이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토 조선 중고급 학교 학생들이 추도의 노래를 부르고 참석자들이 마이즈루만을 향해 꽃을 바쳤습니다. 참배한 60대 남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멈춰서 되돌아보며 과거를 확실히 생각해 나가는 것이 평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일도 다음 세대에 전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북조선 매체는 24일 다카이지 수상이 종전의 날에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배례한 것 등을 비난하는 논평을 전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AI 전략을 담당하는 오노다 경제안보 담당상은 24일 고성능 AI의 사이버 공격 사례 등을 근거로 정부 전체에서 필요한 예산과 인원을 꾸준하게 확보해 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0: 대형 자동차 제조사 스즈키가 회사 최초의 경승용차 EV를 공개했습니다. 스즈키가 공개한 것은 개발 중인 경승용차 EV로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310km에 달해 이 분야에서는 비교적 긴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판매 가격은 앞으로 결정하며 이르면 올가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강태윤,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야, 가이도,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0: 그와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1: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1: 내용을 확인할까요?
0: 카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1: 도시락이야.
2: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1: 내가 만들었어. 자.
0: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아가 말합니다.
3: 기래.
1: 예쁘다.
0: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스고이.
1: 대단하다.
3: 이타다키마스.
1: 잘 먹겠습니다.
0: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1: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0: 미아가 말합니다.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조수다네.
1: 카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0: 카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1: 나 셰프가 되고 싶어.
0: 미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3: 이네.
1: 좋지.
0: 셰프가 되고 싶다는 카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1: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조수다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1: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1: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卵焼き는
1: 이 계란말이입니다.
5: 卵焼き
1: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5: 甘くて의
1: 원형은 이 형용사인
5: 甘い
1: 달다입니다.
5: 美味しい는
1: 맛있다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5: 그때로
1: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5: 아마쿠테로
1: 바꾸고
5: 오이시를
1: 연결해서
5: 아마쿠테 오이시라고
1: 하면 됩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아마쿠테 오이시이데스. この卵焼き 아마쿠테 오이시이데스.
0: 잘 따라하셨어요?
1: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우에노 공원, どうでしたか?
7: 広くて 綺麗で, とても良かったです.
1: 뜻을 확인할까요?
6: 우에노 공원, どうでしたか?
0: 우에노 공원 어땠어요?
5: 우에노 공원은
1: 우에노 공원, 도쿄에 있는 큰 공원이죠.
5: どうでしたか?
1: 는 어땠어요? 과거의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7: 広くて 綺麗で, 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넓고 예쁘고 아주 좋았어요.
5: 広くて는
1: 이 형용사
5: 広い,
1: 넓다를 뒤에 오는 형용사로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5: 綺麗で는
1: 나 형용사
5: 綺麗な,
1: 예쁘다를 다음에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나 형용사를 다음 형용사로 연결할 때는 나를 떼고
5: 네를
1: 붙입니다.
5: とても良かったです는
1: 아주 좋았어요입니다.
0: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広くて 広くて綺麗で、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1: 그럼이밖에도느낀점을말해볼까요고양이모양의장식품을선물로받았다고가정해보세요작고귀엽네요라고말해보세요작다는
5: 小さい小さい
1: 귀엽다는
5: かわいいかわいい
1: 입니다맨끝에동의를구하는네를붙여서말해보세요자해보세요
3: 小さくてかわいいですね小さくてかわいいですね
1: 여러분이일본전차에대해어떻게느끼냐는질문을받았다고가정해보세요정확하고편리하네요라고말해보세요정확하다는
5: 正確な正確な
1: 편리하다는
5: 便利な便利な
1: 입니다자말해보세요
8: 正確で便利ですね。正確で便利ですね。
0: 잘따라하셨어요
1: 오늘의추가표현은도시락을꺼내놓으면서가이토가한이말입니다그대로외워보세요
9: どうぞ
5: どうぞ
1: 는자드세요여기있어요라는뜻으로상대방에게식사같은걸권할때사용합니다이밖에도허가를구하거나뭔가를건네면서말하기도합니다
0: 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どうぞ
1: 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9: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
3: きれい。すごい。いただきます。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2: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10: ハルさんの知恵袋。
0: 이어서ハルさんの知恵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벚꽃구경오하나미에대해소개해드리죠
1: 일본에서는3월부터5월경에걸쳐남쪽에서북쪽으로북상하면서벚꽃이피는데요벚꽃이피는시기가되면각지의개화예상이나개화상황을알려줍니다그정보를봐가면서벚꽃구경을가는계획을세우는사람도많죠
0: 그렇군요다들어떤곳에서오하나미를합니까
1: 가까운공원이나벚꽃가로수아래를걷기도하고벚꽃명소까지일부러보러가기도하는데요도쿄에서는우에노공원이나신주쿠교엔같은데가벚꽃구경하는곳으로유명하죠스미다가와강이나메구로가와강가의벚꽃가로수도인기가있습니다조명을받은밤벚꽃도정취가있어볼만하니한번가보시면좋을거예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0: 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은 24일 재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이란과 거래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 등에 대규모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이란의 모든 선택지를 봉쇄하는 경제적 고립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이란과의 거래와 관련한 2차 제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각국의 대응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란 경제를 지탱하는 디지털 자산 및 기술, 금, 항공, 해운의 5개 분야가 중점 대상으로 베센트 장관은 모든 나라와 조직이 미국의 제재에 직면한다고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새로운 제재를 잇따라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까지는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계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제재에 대해 세계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싶다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경고사격을 통해 미국의 요구에 대한 인식을 일치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달러를 기축으로 하는 금융시스템으로부터의 퇴장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 한국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24일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회담을 통해 북조선의 핵개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화회담에서 두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회담 실현에 의욕을 보이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북조선의 비핵화를 외교적 목표로 삼아왔지만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을 핵 보유국이라고 표현해 논의를 일으킨 바 있어 회담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비핵화에 대해 앞으로 어떤 자세를 나타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전화회담에서 양측은 미한 동맹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루비오 장관은 동맹의 필수적인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계속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0: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와의 연내 회담 실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기아라 관방장관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불가결하다면서 앞으로도 미국 정부 등과 긴밀하게 연대해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으로부터 올해 후반에 김 총비서와 만날 생각이냐는 질문에 대해 만나게 될 것이라며 회담이 실현될 것에 강한 의욕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아라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조선 관련 정세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미국과 북조선의 대화에 대해 일조 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도 포함해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와 핵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북조선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불가결하다. 앞으로도 미국 정부,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와 관련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니가타현 시정촌장 모임 멤버들과 만나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힌 뒤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강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생각임을 전했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니가타현 시정촌장 모임 멤버 5명은 24일 오후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기하라 관방장관과 수상관저에서 만나 모든 피해자들의 조속한 귀국 등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조선반도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태운 구 일본 해군의 수송선 우키시마 마루가 교토부 마이즈루만에 침몰한 지 24일로 81주년을 맞아 희생자 추도식이 마이즈루시에서 열렸습니다. 우키시마 마루는 종전 직후인 1945년 8월 24일 마이즈루만에서 폭발로 침몰해 일본에서 돌아가는 중이었던 조선반도 출신의 노동자 등 540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몰로부터 81주년이 되는 24일, 마이즈루시에 있는 위령비 앞에서 추도식이 열려 약 240명의 참석자들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추도식에서는 추모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단체의 하시모토 에이지 회장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신 조선반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세계를 보면 전쟁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들은 전쟁으로 치닫는 징후를 외면하지 말고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관철할 것이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토 조선 중고급 학교 학생들이 추도의 노래를 부르고 참석자들이 마이즈루만을 향해 꽃을 바쳤습니다. 참배한 60대 남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멈춰서 되돌아보며 과거를 확실히 생각해 나가는 것이 평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일도 다음 세대에 전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북조선 매체는 24일 다카이지 수상이 종전의 날에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배례한 것 등을 비난하는 논평을 전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AI 전략을 담당하는 오노다 경제안보 담당상은 24일 고성능 AI의 사이버 공격 사례 등을 근거로 정부 전체에서 필요한 예산과 인원을 꾸준하게 확보해 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0: 대형 자동차 제조사 스즈키가 회사 최초의 경승용차 EV를 공개했습니다. 스즈키가 공개한 것은 개발 중인 경승용차 EV로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310km에 달해 이 분야에서는 비교적 긴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판매 가격은 앞으로 결정하며 이르면 올가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강태윤,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야,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가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레.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에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가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야가 말합니다.
3: 기레.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0: 라고 말해보세요. 정확하다는
1: 정확하나 정확하나
0: 편리하다는
1: 便利나 便利나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2: 정확で 便利ですね. 정확で 便利ですね.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도시락을 꺼내놓으면서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どうぞ.
1: どうぞ.
0: 는 자, 드세요.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식사 같은 걸 권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건네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2: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どうぞ.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綺麗。すごい。いただきます。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いいね。
2: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벚꽃 구경, 오하나미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서는 3월부터 5월경에 걸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벚꽃이 피는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각지의 개화 예상이나 개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봐가면서 벚꽃 구경을 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죠.
2: 그렇군요. 다들 어떤 곳에서 오하나미를 합니까?
0: 가까운 공원이나 벚꽃 가로수 아래를 걷기도 하고 벚꽃 명소까지 일부러 보러 가기도 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데가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스미다가와 강이나 메구로가와 강가의 벚꽃 가로수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받은 밤벚꽃도 정취가 있어 볼만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은 24일 재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이란과 거래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 등에 대규모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이란의 모든 선택지를 봉쇄하는 경제적 고립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이란과의 거래와 관련한 2차 제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각국의 대응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란 경제를 지탱하는 디지털 자산 및 기술, 금, 항공, 해운의 5개 분야가 중점 대상으로 베센트 장관은 모든 나라와 조직이 미국의 제재에 직면한다고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새로운 제재를 잇따라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까지는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계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제재에 대해 세계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싶다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경고사격을 통해 미국의 요구에 대한 인식을 일치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달러를 기축으로 하는 금융시스템으로부터의 퇴장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 한국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24일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회담을 통해 북조선의 핵개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화회담에서 두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회담 실현에 의혹을 보이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북조선의 비핵화를 외교적 목표로 삼아왔지만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을 핵 보유국이라고 표현해 논의를 일으킨 바 있어 회담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비핵화에 대해 앞으로 어떤 자세를 나타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전화회담에서 양측은 미한 동맹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루비오 장관은 동맹의 필수적인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계속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0: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와의 연내 회담 실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기아라 관방장관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불가결하다면서 앞으로도 미국 정부 등과 긴밀하게 연대해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으로부터 올해 후반에 김 총비서와 만날 생각이냐는 질문에 대해 만나게 될 것이라며 회담이 실현될 것에 강한 의욕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아라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조선 관련 정세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미국과 북조선의 대화에 대해 일조 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도 포함해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와 핵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북조선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불가결하다. 앞으로도 미국 정부,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와 관련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니가타현 시정촌장 모임 멤버들과 만나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힌 뒤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강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생각임을 전했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니가타현 시정촌장 모임 멤버 5명은 24일 오후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기하라 관방장관과 수상관저에서 만나 모든 피해자들의 조속한 귀국 등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다카이치 수상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의 임기 안에 돌파구를 열겠다고 항상 말하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작은 정보도 놓치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피해자와 가족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자신이 마지막 담당상이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하라 관방장관과 만난 뒤 토오카 마찌시의 세키구치 시장은 기자단에게 1조 정상회담을 실현하겠다는 다카이치 수상의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다. 해결을 앞두고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종전 직후에 조선반도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태운 구 일본 해군의 수송선 우키시마마루가 교토부 마이즈루만에 침몰한 지 24일로 81주년을 맞아 희생자 추도식이 마이즈루시에서 열렸습니다. 우키시마마루는 종전 직후인 1945년 8월 24일 마이즈루만에서 폭발로 침몰해 일본에서 돌아가는 중이었던 조선반도 출신의 노동자 등 540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몰로부터 81주년이 되는 24일 마이즈루시에 있는 위령비 앞에서 추도식이 열려 약 240명의 참석자들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추도식에서는 추모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단체의 하시모토 에이지 회장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신 조선반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세계를 보면 전쟁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들은 전쟁으로 치닫는 징후를 외면하지 말고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관철할 것이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토 조선 중고급 학교 학생들이 추도의 노래를 부르고 참석자들이 마이즈루만을 향해 꽃을 바쳤습니다. 참배한 60대 남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멈춰서 되돌아보며 과거를 확실히 생각해 나가는 것이 평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일도 다음 세대에 전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북조선 매체는 24일 다카이지 수상이 종전의 날에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배례한 것 등을 비난하는 논평을 전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AI 전략을 담당하는 오노다 경제안보 담당상은 24일 고성능 AI의 사이버 공격 사례 등을 근거로 정부 전체에서 필요한 예산과 인원을 꾸준하게 확보해 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0: 대형 자동차 제조사 스즈키가 회사 최초의 경승용차 EV를 공개했습니다. 스즈키가 공개한 것은 개발 중인 경승용차 EV로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310km에 달해 이 분야에서는 비교적 긴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판매 가격은 앞으로 결정하며 이르면 올가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강태윤,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야,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에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야가 말합니다.
3: 기래.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0: 대단하다.
1: 이따다키마스.
0: 잘 먹겠습니다.
2: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1: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2: 미아가 말합니다.
3: 가이토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0: 가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2: 가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4: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2: 미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3: 이네.
0: 좋지.
2: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
1: 기레.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4: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卵焼き는
0: 이 계란말이입니다.
5: 卵焼き
0: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5: 甘くて의
0: 원형은 이 형용사인
5: 甘い
0: 달다입니다.
5: 美味しい는
0: 맛있다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5: 그때로
0: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5: 아마쿠테로
0: 바꾸고
5: 오이시를
0: 연결해서
5: 아마쿠테 오이시라고
0: 하면 됩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아마쿠테 오이시이데스. 코노 타마고야키 아마쿠테 오이시이데스.
2: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우에노 공원 どうでしたか?
1: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우에노 공원 どうでしたか?
2: 우에노 공원 어땠어요?
5: 우에노 공원은
0: 우에노 공원, 도쿄에 있는 큰 공원이죠.
5: どうでしたか?
0: 는 어땠어요? 과거의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1: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2: 넓고 예쁘고 아주 좋았어요.
5: 広くて는
0: 이 형용사
5: 広い
0: 넓다를 뒤에 오는 형용사로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5: 綺麗で는
0: 나 형용사
5: 綺麗な
0: 예쁘다를 다음에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나 형용사를 다음 형용사로 연결할 때는 나를 떼고
5: 네를
0: 붙입니다.
5: 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는 아주 좋았어요. 입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느낀 점을 말해볼까요? 고양이 모양의 장식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해보세요. 작고 귀엽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작다는
5: 지사이, 지사이.
0: 귀엽다는
5: 가와이, 가와이
0: 입니다. 맨 끝에 동의를 구하는 네를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1: 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
0: 여러분이 일본 전차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확하고 편리하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정확하다는
5: 정확하나 정확하나
0: 편리하다는
5: 便利나 便利나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7: 정확で 便利ですね 정확で 便利ですね
2: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도시락을 꺼내놓으면서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8: どうぞ.
5: どうぞ.
0: 는 자, 드세요.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식사 같은 걸 권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건네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2: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うぞ.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9: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綺麗。すごい。いただきます。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いいね。
2: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벚꽃 구경, 오하나미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서는 3월부터 5월경에 걸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벚꽃이 피는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각지의 개화 예상이나 개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봐가면서 벚꽃 구경을 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죠.
2: 그렇군요. 다들 어떤 곳에서 오하나미를 합니까?
0: 가까운 공원이나 벚꽃 가로수 아래를 걷기도 하고 벚꽃 명소까지 일부러 보러 가기도 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데가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스미다가와 강이나 메구로가와 강가의 벚꽃 가로수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받은 밤 벚꽃도 정취가 있어 볼만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아, 가이도,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레.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에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아가 말합니다.
3: 기레.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すごい.
0: 대단하다.
3: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조수다네.
0: 카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1: 카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1: 미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4: 이네.
0: 좋지.
1: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0: 밖에도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건네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2: どうぞ.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お弁当だよ。僕が作ったんだ。どうぞ。
4: きれい。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3: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5: 하루상의 지혜 袋.
1: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벚꽃 구경, 오하나미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일본에서는 3월부터 5월경에 걸쳐 남쪽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벚꽃이 피는데요. 벚꽃이 피는 시기가 되면 각지의 개화 예상이나 개화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 정보를 봐가면서 벚꽃 구경을 가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많죠.
1: 그렇군요. 다들 어떤 곳에서 오하나미를 합니까?
0: 가까운 공원이나 벚꽃 가로수 아래를 걷기도 하고 벚꽃 명소까지 일부러 보러 가기도 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데가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스미다가와 강이나 메구로가와 강가의 벚꽃 가로수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받은 밤 벚꽃도 정취가 있어 볼만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8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은 24일 재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을 고립시키기 위해 이란과 거래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 등에 대규모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이란의 모든 선택지를 봉쇄하는 경제적 고립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이란과의 거래와 관련한 2차 제재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각국의 대응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란 경제를 지탱하는 디지털 자산 및 기술, 금, 항공, 해운의 5개 분야가 중점 대상으로 베센트 장관은 모든 나라와 조직이 미국의 제재에 직면한다고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향후 새로운 제재를 잇따라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까지는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계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제재에 대해 세계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싶다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경고사격을 통해 미국의 요구에 대한 인식을 일치시키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만약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은 달러를 기축으로 하는 금융시스템으로부터의 퇴장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 한국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24일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회담을 통해 북조선의 핵개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전화회담에서 두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조선의 김정은 총비서와 연내 회담 실현에 의혹을 보이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북조선의 비핵화를 외교적 목표로 삼아왔지만 과거

0: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을 핵 보유국이라고 표현해 논의를 일으킨 바 있어 회담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비핵화에 대해 앞으로 어떤 자세를 나타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전화회담에서 양측은 미한 동맹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어 루비오 장관은 동맹의 필수적인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계속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조선 총비서와의 연내 회담 실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기아라 관방장관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불가결하다면서 앞으로도 미국 정부 등과 긴밀하게 연대해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단으로부터 올해 후반에 김 총비서와 만날 생각이냐는 질문에 대해 만나게 될 것이라며 회담이 실현될 것에 강한 의욕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아라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조선 관련 정세에 대해서는 평소부터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미국과 북조선의 대화에 대해 일조 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도 포함해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와 핵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북조선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불가결하다. 앞으로도 미국 정부,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와 관련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니가타현 시정촌장 모임 멤버들과 만나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촉구하고 있다고 밝힌 뒤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강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생각임을 전했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니가타현 시정촌장 모임 멤버 5명은 24일 오후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기하라 관방장관과 수상관저에서 만나 모든 피해자들의 조속한 귀국 등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하라 관방장관은 다카이치 수상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비롯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신의 임기 안에 돌파구를 열겠다고 항상 말하고 있다.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작은 정보도 놓치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납치 피해자와 가족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자신이 마지막 담당상이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하라 관방장관과 만난 뒤 토오카 마찌시의 세키구치 시장은 기자단에게 1조 정상회담을 실현하겠다는 다카이치 수상의 메시지는 매우 강력하다. 해결을 앞두고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종전 직후에 조선반도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태운 구 일본 해군의 수송선 우키시마마루가 교토부 마이즈루만에 침몰한 지 24일로 81주년을 맞아 희생자 추도식이 마이즈루시에서 열렸습니다. 우키시마마루는 종전 직후인 1945년 8월 24일 마이즈루만에서 폭발로 침몰해 일본에서 돌아가는 중이었던 조선반도 출신의 노동자 등 540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침몰로부터 81주년이 되는 24일 마이즈루시에 있는 위령비 앞에서 추도식이 열려 약 240명의 참석자들이 묵념을 올렸습니다. 추도식에서는 추모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단체의 하시모토 에이지 회장이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신 조선반도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세계를 보면 전쟁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리들은 전쟁으로 치닫는 징후를 외면하지 말고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관철할 것이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토 조선 중고급 학교 학생들이 추도의 노래를 부르고 참석자들이 마이즈루만을 향해 꽃을 바쳤습니다. 참배한 60대 남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멈춰서 되돌아보며 과거를 확실히 생각해 나가는 것이 평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일도 다음 세대에 전해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북조선 매체는 24일 다카이지 수상이 종전의 날에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배례한 것 등을 비난하는 논평을 전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류의 염원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AI 전략을 담당하는 오노다 경제안보 담당상은 24일 고성능 AI의 사이버 공격 사례 등을 근거로 정부 전체에서 필요한 예산과 인원을 꾸준하게 확보해 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0: 대형 자동차 제조사 스즈키가 회사 최초의 경승용차 EV를 공개했습니다. 스즈키가 공개한 것은 개발 중인 경승용차 EV로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310km에 달해 이 분야에서는 비교적 긴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판매 가격은 앞으로 결정하며 이르면 올가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강태윤, 차영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1번 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확실히 외워버리세요.
0: 오늘은 제26과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인 유학생 탐입니다. 탐과 쉐어하우스에 같이 사는 미야, 가이또, 집주인 하루상은 공원에 오하나미, 벚꽃 구경을 왔습니다. 오하나미는 연분홍색의 아름다운 벚꽃을 바라보며 즐기는 봄철 풍습인데요. 벚꽃을 보면서 산책하거나 벚꽃나무 아래 앉아서 도시락을 먹기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하죠. 탐과 그 일행은 돗자리를 깔고 벚꽃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0: 그럼 제26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上手だね.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가이토가 돗자리 한가운데 도시락을 늘어놓고 말합니다.
2: 오벤토다요.
0: 도시락이야.
2: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0: 내가 만들었어. 자.
1: 색깔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감격한 미야가 말합니다.
3: 기래.
0: 예쁘다.
1: 탐도 예쁜 도시락을 보고 놀랍니다.
3: すごい.
0: 대단하다.
3: いただきます.
0: 잘 먹겠습니다.
1: 탐은 먼저 계란말이를 먹습니다.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1: 미야가 말합니다.
4: 카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조즈다네.
0: 카이토는 정말 요리를 잘하네.
1: 카이토가 이렇게 말합니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0: 나 셰프가 되고 싶어.
1: 미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4: 이네.
0: 좋지.
1: 셰프가 되고 싶다는 가이토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오벤토다요. 僕が 作ったんだ. どうぞ.
3: 기래.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 甘くて美味しいです.
4: 가이토와 본토니 요리가 조즈다네.
2: 僕 셰프になりたいんだ.
4: いいね.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계란말이 달고 맛있어요.
3: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약간 복잡한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卵焼き는
0: 이 계란말이입니다.
5: 卵焼き
0: 계란말이는 푼 계란에 맛국물과 설탕 등을 넣고 돌돌 말면서 굽는데요. 도시락 반찬으로 안성맞춤이죠.
5: 아마크테의
0: 원형은 이 형용사인
5: 아마이,
0: 달다입니다.
5: 오이시는
0: 맛있다지요. 오늘의 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형용사를 연결하는 표현입니다. 이 형용사의 경우는 끝에 이를
5: 그때로
0: 바꾸면 됩니다.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아마이를
5: 아마크테로
0: 바꾸고
5: 오이시를
0: 연결해서
5: 아마크테 오이시라고
0: 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아마크테 오이시이데스. この卵焼き 아마크테 오이시이데스.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공원을 보고 느낀 것을 말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7: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上野公園どうでしたか?
1: 上野公園 어땠어요?
5: 上野公園은
0: 上野公園 도쿄에 있는 큰 공원이죠.
5: 도우데시다가?
0: 는 어땠어요? 과거의 소감을 묻고 있습니다.
3: 히로크테 기레에데 토테모 요카타데스.
1: 넓고 예쁘고 아주 좋았어요.
5: 히로크테
0: 는 이 형용사
5: 히로이
0: 넓다를 뒤에 오는 형용사로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5: 기레에데
0: 는 나 형용사
5: 기레에나
0: 예쁘다를 다음에 연결할 때의 형태입니다. 나 형용사를 다음 형용사로 연결할 때는 나를 떼고
5: 네를
0: 붙입니다.
5: とても良かったです는
0: 아주 좋았어요입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広くて綺麗でとても良かった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느낀 점을 말해볼까요? 고양이 모양의 장식품을 선물로 받았다고 가정해보세요. 작고 귀엽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작다는
5: 지사이, 지사이.
0: 귀엽다는
5: 가와이, 가와이
0: 입니다. 맨 끝에 동의를 구하는 네를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3: 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小さくて可愛いですね。
0: 여러분이 일본 전차에 대해 어떻게 느끼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정확하고 편리하네요라고 말해 보세요. 정확하다는
5: 正確な, 正確な.
0: 편리하다는
5: 便利な, 便利な.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正確で便利ですね。正確で便利ですね。
1: 잘 따라하셨어요?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도시락을 꺼내놓으면서 가이토가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どうぞ.
5: どうぞ.
0: 는 자, 드세요. 여기 있어요. 라는 뜻으로 상대방에게 식사 같은 걸 권할 때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허가를 구하거나 뭔가를 건네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1: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どうぞ.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お弁当だよ. 僕が作ったんだ. どうぞ.
3: 綺麗. すごい. いただきます. この卵焼き甘くて美味しいです。 カイトは本当に料理が上手だね。
2: 僕、シェフになりたいんだ。
3: いいね。
8: 春さんの知恵袋。

0: 염소까지 일부러 보러 가기도 하는데요. 도쿄에서는 우에노 공원이나 신주쿠 교엔 같은 데가 벚꽃 구경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스미다가와 강이나 메구로가와 강가의 벚꽃 가로수도 인기가 있습니다. 조명을 받은 밤 벚꽃도 정취가 있어 볼만하니 한번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8月26日水曜日午前3時5分を過ぎたところです。ラジオ深夜便、今夜の担当は上田早苗。

野口五郎さんの私鉄沿線でした。続いては海原千里麻里さんの大阪ラプソディです。作詞山上道夫、作曲猪俣公章。

発表は昭和51年、1976年ですから今年で50年、歌の誕生から半世紀になります。